0: 어, 봉이와 봉이와. 뭐니 뭐니?
1: 뭐니?
0: 안 올랐자.
1: 아, 너 바나나 빵코나 카파 오미셰파 와남체마.
0: 와남셰마 오미셰파.
1: 와남체마 오미셰파 이쿠냐.
0: 울루 와남셰마.
1: 와남체마.
0: 와남체마.
1: 오쿠메네. 나타 언네 타카하마 마윈요 라디오는 주와포.
0: 바칸 바칸 물꾼나니 마이쿠루. 아무사뇨.
1: 나타 리로 타카지 리로 바칸 바칸이 히노.
0: 워레라보.
1: 아.
0: 오 칼로나 코나야카 무무사뇨 나리 무스웬라뇨.
1: 나리 하바나 코니야 야카 소기나 타말라 위 야위나 코니야 야콜로 아발라. 칼니 므르켈레 와파메네 토이 야카 요테 야티런 두나 나레로 아발라토.
0: 아.
1: 내가 칼로니 캄페.
0: 워레라보.
1: 아.
0: 카탄라닌 치포니 무하위니 헬레보.